그 당래 동포로 쿠바에 와래케 쿠바녀 사옥 두열레 당무루 당마에 쿠보 야구로 완성아 동글락노노 오랑장노 두열레 당마니 쿠부 야구로 가시다 시다 시야도요 말아쟁 팔라에 많이 누콩쟁 칼라에 많이 오랑자라 연어무도 많어 오랑자부 오랑자부 살에 가시야 부시나 바가 야줄레 바자와랑은 발마니 번어보무도 많어 오랑자겨 오랑제 사동래 동고 동고 홍랑예 와틀레 와우보 거장고 예 보살레 보시네 바가 오랑제 무달능 발레 창마 번보 무토마노 오랑자교

마신 거 따먹을 팔격 오랑쯔 부케버까 한눈가이버 함여 오랑쯔요 양래 마신 거 함랑여 빠노 아양 마신 거 함또 오랑쯔 보꼴로 하롱 부팡 보고록 비야용 모두 오랑쯔 시릴레 번쩜에 파격

아이코 밀리떠 오랑쩌 하바쩌 밀리시도 오랑쩌 오랑쩌 능볼레 탕가도 비자 너디여 양보통은 성고 뻗어요 오랑쩌 딸레 정말레 글럭 딸게 말라냐 영세랑쩌 벗

야글로 무이토마노 판다오 승 합레네 무이토마노 판다오 승 크릉레네 곡동네 비싱테 곡람록 살레마니 비싱테게 무이토만마니 곡람록고 승 시어칼레네 바이탁바카 카뇨하이 카나토토 그레사몽 카나토토 코랑 판다오 승 카나라이피레네 오와 헤게노 테레프테르케 판다노 부스칸글랑레네 벨레케 함바이마로 오 자라노록 판다 카나이 동마바게 일로게리 동마바게 아우 카나이 동디 파야샥 자라테이

아우 카네 동래머니 르짬 먹어줘라 하냐 하이 카네 빨리 가 시부 먹으니 거랑 바이 르짬짝 자드니 르짬몽 가방니 마르키싱 말라케 한바이 마르와 어저라 너로 카네 동마 바그이 러기레이 동마 바그이 하이 캐노 판다 파야 삭저라테 카네 동디 러기레이 동디

0: 엄마네.
1: 아우 수런 꽃냐 아 꼴로니 거랑베리 잡자 그르자 몽어 자라 승카나이 벨리게 하야다 가우 카나 타토 그르자 몽 카봉니 마리기 징 타콕 대붕 송 카나이 동디 러길디 바야 샤익 자라 테케 테랩 테랩 그 마케나 반다노 비스 강릇 랑 레이는 티키사 자라니 야글로 무이토 마노 반다오 승 크릉 레이는 합 레이는

아메나 바보콩레 시루루 야시무야 사랑나 무나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무나 바 라이 랑짱레 와예 덕파네 부도 아가야 레 두라마 초대도 무나

람수고 한요하이 어저라 무이도마노 판다 무이도마노 판다오 증티니 무이도만만이 꼭 람록 샬레네 너럽니 부카나레네 무이도만만이 꼭 아니 부기사 카나레네 오바 해키노 승 판다노 부스강웃랑레네 카방니 마리기 징테 크나토 크나토 그르사몽보 승 카나레네 어저라오 피아바너록 꼭둥니 비싱티 그르기마노 진이 꼭둑 넘버 랜란게도 너럭 샤이노마노 해다 2326253 biskango 0381 denata pogdi te tabuk te kaise katal number hanyo hai 9485007172 o kok duk number norok call khai norok karangai mano norong ni muito man mani kok rok norok share khai mano phia ba phaidi muito mano panda khana thotok tang sha ra chamung bai sing seng len abuni yaglo sing kok duk karang len Pajega kena tetap rasa mengajar jatuh ni bagai tangsha.

람수가 하녀하이 무조만호 반다오 무조만호 반다 승 크나도 크나도 그르 자몽 크나이 동래마니 때 무조만만이 꼭 그렇게 승 크나이 크나이 동래마니 너럽니 극대 어쩌라 꼭두 파이석 파이석 그르이 그런 허리만으로 꼭둑니 비싱띠띠 샤허리만호 너럽니 무조만만이 꼭 그런 어쩌라오 2326253 하야케바 Tegasya number 9485007172 a kok duk number norok kereng di ha te norok ni mujo man mani kok kereng norok share kai hodi te hambai maro o jora panda kenai tong mabage logiri tong mabage payasak jora te kenai tong di te logiri tong di jora to terep terep tangenyo tonggo.